We bless your name, O God. 우리 아처리만의 나무들이 나는 걸어두 걸음으로야. 우리의 그루베인 신하스나 들고 온 바가 만들 그루. 이건 오버로 우리 힘이 나는 게 있어 이리라.